0: 능한이넘버차원은능한이넘버주인나로게정진입하는판넬하지동은그나번판넬하지동으로준비판넬하변넘버넘버강화큰한나로기들이뒤에서너로넘버차례능한이넘버로콜가진이넘버승제대로판넬판넬승리하지동으로7005아니넘버주인나로게7005169656그래서그나이나로게7005169656비하번은국민넘버백콜가자아니넘버니가로가로넘어콜패밀리도장판이니도안되겠지
1: 나도왜
0: 그렇게넘어
1: 나가파리증지니저라보아스거리카증지니꼭보터미나티나샤레던것지니지니저라바이벨라이켄은낭마니어스킬스로때이따모식라따모자라이따모억라능따북파노시렁기만코능무주마땅칸가이아오시렁기나락마니노자오증따북도시렁나니바그이릉녹로고탕야위파노증소셜미디안비신디케보시렁마노하이다파리게하이노하이그릉레나헬로
0: 헬로마담이
1: 헬로풍카함이사그라이따코헬로
0: 땀토픽피살아이정미렘티네
1: 증도잘했던거디니식라유트스킬스데이니
0: 아번호콜이만이란하르메야더이
1: 다북대카나드럽지니판다나
0: 안것도카나야양로봇도라이동디콜카나겠다
1: 더카이더카이인가이카나이동디사이마나는헤드저라더떼기사는동시오인게한바이아우파리게임디니니저라워파리파이타고사우스유아나니꼭노앙하이나하이끄는가네꼭두고헬로
2: 헬로
1: 이풍가함
2: 풍가함
1: 아우
2: 디니니시럽모
1: 이식라이식라럭니사무시렁게나락나니
2: 아암아버터앙더만나이대처럼니빵나쓰지가
1: 이만다이이이사그라리부쿠
2: 마만탈이됐다와
1: 한다더더
2: 아그라저라서생더아기보고버리나가시버리시렁파이말리야봐
1: 에
2: 마스른가제지니마마니생지렁파제자가다안가다붙더라이로이글라저라봐봉이마마니도록생하긴어생내다쪼버리내세바버리나전이나난거
1: 이이
2: 파다하세파나나야파다하세오탕여우신이이프라하원호그방마스름장날정오
1: 이이
2: 고장날정오
1: 이이
2: 하예디바
1: 하이노
2: 정오정도또냐
1: 이이
2: 정오지리그처라한장난이
1: 이이
2: 또냐처럼난이너가정오고보처럼못볼바야
1: 하이노
2: 너그나내가사복할만해응응해네바응
1: 응
2: 응너가좀버리야로건가
1: 이응
2: 응요즘좀차채를끌으신가한가너가냄기로갈만어
1: 응
2: 우리갈만어응응너가또기손이니그남장날고자가지
1: 응
2: 응친구라가지
1: 응응
2: 아복할만좀내가사거들거들은거이
1: 응응
2: 자오이창의진이랑어그러한마창의시름창만앙기디보앙기로가입하게낸기로가자
1: 벨렉감사
2: 응어로가입마하게다이야그로는가입좀뭐라이파이마딩동
1: 응응
2: 응이야그는자봉이시라이로시글라로뭐아바하게너버리리게제보라그러시에어거버리나서버리워비니비지워똥똥하나또는버럼하고스릉묵난거좀뭉쳐뭉쳐너가아수고있던여보너가아수고똥하나좀더뭐진이참은것은가입하나나고좀파따로탄것은참은당나나냐너가똥땡땡참은거방마
1: 아본다
2: 하얀기사증조도참은가입난능냄기판제리팔리냄기꼬도꼬도뭐팔리만은제를꼬도어꼬지건지건구리구리그리지바
1: 아아아하이노
2: 내앞으로뭐클라이팔리만은그거경우기사꼬로꼬로그자그자예신선다보노
1: 뭐클라이야시
2: 예앞으로무슨너가클라이만은
1: 좀
2: 클라이만에그는그래지니뭐카오세스랑문지니사이트문지니똥하나가좀내가클라이만은좀뭐냐야바다라고생각하면본인은시키

한 바에 바리게 증 진이 반다니 저라 증어로는 마 빨래시네 있다니까 진이하고 서디가신 동시고 바리어보는 빠이타고 샤몽 후몽가 그방만 어떤고 따북 증 릉너고 탕이너 스릉나니 야 따북 증 에듀케이션 많이 아보 비잡니 시몽만 마바시미 타기야 헤디바 아브노 가레바 프랙티컬 노레지 에바 프랙티컬 시몽 스릉몽 보통나니나고 이게 디니니 저라워 시클라식리 럭너 거터쿡 에바 카함쿡 쇼카 증 따모 리만 따모 프레젠 리만 힌카이 보럭너 릉너고 탕그이 bijapni shrungmung simiya borokno kha thon thon khlai confident khlai practical knowledge eba simung mannani bo parik asa jorano jatanana hambai tinini shal jatan ban kaham ke thangteng te olni chalo khanara go bo haina hai kering phidi jatanana hambai khanai tengonaro fm jointa sarsa point dog megarso salkama panda akashbani agartala